0: One Kiss, solo uno, almeno due, dai. Ma dice, lui, e uno a Paolo.
1: Lui dice one, ma ne vuole two. Te lo dico io, one, two.
0: Calvin Harris in tua lipa. Su RTL 102.
2: Ascolta, scusami, ma vedo che Luca Viscardi sta in questo momento, sta intervistando qualcuno nella nostra postazione a Venezia, 83esimo.
3: Conta le conseguenze concrete di un licenziamento. Cosa avete portato di vostro come attori coreani di oggi in un tema così legato all'attualità del lavoro?
4: You play a couple facing the concrete consequences of a layoff. What did you bring of your own as Korean actors today to a theme so tied to the current state of work in your country?
5: 이 일에 관해서 저도 이제 매체를 통해서 접하기는 했는데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는 못했어요. 이유는 뭔가 너무 아픈 이야기여서 사실 들어가기가 겁이 났었어요.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감독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을 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지, 그리고 제목이 가능한 사랑이라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지 되게 궁금했었습니다.
3: Allora, dice che al tempo ovviamente conosceva la storia dal